0: 地北谈华语，每天早上8:15，让你轻松学华语。
1: 天南地北谈华语。
2: 你看了今天主管在群里发的通告吗？
3: 还没，我一来就赶着修改计划书，之前交上去的有几处写的不够详细。
2: 我觉得主管在针对我。
3: 你又做错什么事了？
2: 我没错，我做我应该做的，我那是关爱同事，伸张正义。我在茶水间安慰小林，那是关爱，人家小妹妹都哭了。我在茶水间劝导小蔡，那既是关爱也是伸张正义，免得人家家庭破裂。谁知道原来主管是他姐夫，是有多了不起的秘密啊？表现亲密又不肯主动解释，害得全公司上下都误会了。
3: 都过去了怎么还提？人家也不知道你跟踪他们，你就保持缄默，装作什么都没发生过就好了。
2: 可是主管发通告了，警告全公司的员工不得在上班时间假借休息之名道人长短，搬弄是非。我觉得他就是在说我。
3: 你对号入座。
2: 我对号入座什么意思啊？说到对号入座，我就不明白了，为什么大家对这句成语这么反感？对号入座不好吗？
3: 好在哪儿？
2: 根据拿到或买到的号码就座，这样很好啊，守秩序。
3: 呵呵，这句话的本意确实如此，依照座位上相合的编号就座。
2: 对呀，那就不会乱了，更不会有人抢座位。
3: 但是这句成语还有另一个意思，现在常用来比喻有些人沉不住气，对于未点名的批评，自己反倒跳出来认账。
2: 哦，我看到主管的通告，觉得他是在说我，针对我，我就是对号入座了。我还真觉得他是针对我说的。
3: 这一件事你除了跟我说还跟谁说了？
2: 没有，就你一个。
3: 我没跟任何人说，更没告诉人你办私家侦探的事，还把自己搞得三分像人七分像鬼。
2: 别提了，哎，主管还是会知道我干过的事，因为我劝过小蔡，叫他不要破坏人家的家庭。
3: 我都忘了，你不是到处说三道四，而是乐于扮演心理咨询师、辅导员的角色。
2: 我是好心。
3: 跟当事人说，当然比在背后说有用有效，也更成熟。不过，这个通告一出，如果大家都愿意对号入座，未尝不是一件好事，那么以后就没有那么多流言蜚语了。
1: 天南地北谈华语。
0: 以上内容由李林撰稿，李林和谢佳丽播讲。天南地北谈华语，每天早上8:15首播，下午5:45重播。天南地北谈华语，让你轻松学华语。
4: 家里有人突然昏迷，心脏病发作，你知道要拨哪个号码叫救护车吗？答案很简单，999。从2007年开始，政府已经把五大紧急单位的电话统一成一个号码999。无论是救护车、警察、消防队、民防部队，还是海事执法机构，全部都一样。记得只要拨999就对了。那拨通之后要怎么说？第一，先冷静，讲话清楚，告诉接线员你的名字、州属、地点，还有你是要叫救护车。电话会转去医疗紧急协调中心，简称 MECC， 他们会再确认你的地址、联络号码和病人的情况。要说清楚病人的名字、年龄、性别，还有主要状况，比如昏迷、中风、发烧、呕吐等等。如果病人有高血压、糖尿病这些旧病，也一并告诉他们。记得挂电话后不要关机，救护人员可能会再打来确认地址或了解病情。等救护车的时候，可以先准备好身份证、病历卡、医保卡，还有病人正在吃的药，也顺便清空走廊，让救护人员的工作可以顺利进行。关键时刻，一通电话能救一条命。紧急时刻，请记得拨打999。
5: 오빤 강남스타일
6: Red FM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